0: Piano다.
1: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 피아노다. 바다나나